탄다 자시 함을라네 돈나베 까마파 타 마풀한 좀 세베 부셔카지 센주바탄 싱이나 바탱게 졸라 코예 순잡고라 담제도 좀 신경도 쉬고 있으러나 타방 아주 샘텐타 최신 출롱사 남시쇼게 네주 개치모 자유바데 콘세기 네드 남페춘 제버침보 여바 시주니 대외견 개치모인 토마 나주 코유기 된 롭장 시구에 치단체나 코유 제바니 아주 예담기 무수 장마 그게 배나 살롱추 제신 속내 장린기 코유를 코유기 차시에남 폐준제와 침부 여바마세 란춘기 캄남경 폐준제와 침부 여베 켈데 직라 도견 중체 신남라 요 침부 조데 페나 신나 망부 요사 심체 망부 네 투바마세 데이 쿨기 당추 남시 소 간지 토네 레포 네토 남시 메시 남 도교 따위나 데이 쿨기 차시 남네 미투바 당 차시 심제 남 미나 샤시 심제 남경 림베 메바 차기디 최신마외 사고기 댄사 남 레포 네 투교 첸네 최신 회 자외 댄사 남 덴보 진투바탕 차주탕 학배 댄사 남리 남레라부 키마투 켈데 최신메바 차나 데쿨기 댄사 남림베 차주탕 학과 속기 메바 수기리 뉴줄라 도게 따위나 심젠다 댄사 속라 뉴겐 두기리 랑추 캄셰바니